0: 如果先生不走，等于杀了柳仲禄，大汗的使命至高无上。我身上的血，只为大汗而流。
1: 아내 홀 오늘 휘뜸 뱉다.
2: 훈우들올라 첫고 이렇게 모았나. 홀로민 비니가 도안나가 여린 우후존 휘주들김. 우치고라 비하지 우틀주한다.
1: 하 우틀쓴거야. 하 우틀흑치고 홀인 홀잠나다. 하한타 다한제들스.
2: 잠하디 할로아이왓치 비워치과 홀라민 치데리기도 해올 비하지도 틀고
3: 大汗的心深不可测，只有夫人能懂。大汗脚下的路永无尽头，夫人必将陪伴到底。大汗说：“是天命。”

0: 宝冲公将是要杀头的。好久不做了，守生，伤还未好。
1: 내가제일을받았다시다.
2: 지타고베노.
1: 한의 터스니 홀은 불타나. 간치고 소다시.
2: 미니 홀은 토르조엔다. 비치니 함긴 거의 허치 섬스지. 함긴 사이한 수흐드 소치. 올라부터슨 저래다 야후일타나. 치유아 환나 클레치.
1: 한탄때 함께 홀라. 홀은 언다 후스히 말라. 간치고 노트긴 간치지 화리오. 사나다.

0: 大汗勿怪，贫道对大汗仰慕已久，只是规矩在先，道人从来只给上天下跪。
1: 자, 왔지. 잔총 날씨 다이렉 맞고 해라.
2: 저 홍상 아무것도 못해. 응생 저런 틈 못해. 헌이 수상 가르다 호떡든데 뭘 주엔. 이흰 수상 가르다 어진 등글다 뭘 적도래. 암 대세 흥이 되니 아무런 사흥 적도리. 오래.

0: 셋 안도 선수 어쩔 때 쓰지
1: 안도 봤어 비엔네 하르차슨 네긴테 믿라 아시트 뭉크르흠 아흐트 바이코에 게 좋아했쇼
0: 암가긴 흘크라 조금 엠나스에 함가득 여수에 가수 있어 하여른
2: 没想到丘处机居然会这样回答大汗，大汗的沉默是最可怕的。我紧紧追随在大汗身后，风刮树叶，像刀子划过脸。娘娘，你是人，俺哥在外面，你是人，不是人，你是人。何不把仙丹给了大汗，免得被他处死？扔了他吧。
3: 大汗说：“先生是个诚实的人，真神仙。”一汗能遮风，阿德德里达什，这只能买很白的，一汗二杀死，要三十六杀。
2: 大汗，此墓北来，那里阳光充足，但缺水，少有洗浴的习惯。你们杀伐到这里，没有时间清洁身体，极易得病。一路上，我看到很多尸体不及掩埋而腐烂，瘟疫。 이란 스니
1: 아르차 단디 야므르 사야르 웬노
2: 칭제身体 洗晒衣服 万物以水为镜 5天一回 再加上去病的草药 温病可以不治而愈
1: 오슨볼로보소 몽크텐그라스 몽글돌 하이랄상 아른 치우레드발레 만에가 암나사 아로타 그승아제 보저돌제 울어볼매
2: 大汗说的不错上天赐水给人用它来静心养生水是世上最软最善不论是谁都可以用它来清洁污垢去除病魔 上善若水，大汗历来珍爱战士的生命，请不要辜负水的善意。也是卫生之道，大汗试试无妨。